0: 아버지는 아시고 그리고 라자도 마에스타고 잠깐 수술을 못하다. 라자니 보이를 잘 뽑고 며칠을 놓고 말이야. 이렇게 고라순 좀.
1: 에루스 비라는 숙한 점이나 아니라서니 점인 북구 분리 다나 가지와 빨리 받고 사오니 다나 꺼라기로 우리 그 점인 다시니 저산 없인 보이로 갈아치는.
0: 라 보이로 가버린 럭셔 무슨 말이고? 아니 나도 보이로 이슬 분리라고 삼재보다 사세판과 번역하는 사오니 다우리로 있다니.
1: 우니 보이로 사는 보이에 점인 문이 발다 쩍쩍 거리고 저 수풍을 알아다오니 아니 건물 숲이 왜 더미로 오니 루크로 비둘기가 본 하루 덜깨는 듯한 럭셔 나도 되기는 썼어.
0: 보이는 대로 손께 다 빠졌기 얼마 버스에 타는 소름이 썼기는
1: 그래서 가면 사람서 보이로 다니 손께 되기 오니 눈 뜻으로 찾으시는 걸 거의 안 걸었어.
0: 뭐가 소화사가 네가 하는 걸 예쁘게 일이 아니면
1: 에스토 거스티가 죽게라 뿐이 걸는 거잖아. 관타 소화사만 네가 있다 걸라는 거니까 조긴 걸는 거고 사람을 굴러 거리를 얼굴 걸어 담은 거야 보니 보이로 가까운 젠 손을 잡는 수 없어.
0: 어? 말을 많이 꾸며서 이거 젠 가지고 간 젠은 요번에 기한 김